0: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.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며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. 우리에게 주신 주의 영원하신 사랑 찬양합니다.
1: Here'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, 7 days a week. Just go to our website, hoperadio.net,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. Don'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. Plus, get even more, 24 hours a day, 7 days a week.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.net.

0: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아멘.
1: Proclaiming God's goodness, we're TAWH Palau, Hope Radio, Angel 5. Listen online at hoperadio.net 24 hours a day.